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영택 작사, 호소라 작곡,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어머니의 노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리건 가수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바람이 불 때.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네, 역시 리건 가수의 노래입니다. 뜻하지 않는 만남.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몽골 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지나간 추억.
2: 아칠딩 허와 엔딩 금벤 아비민 알뜰 도슨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계속해서 미글 정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우리 행복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중국 미학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운데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는 중국 여행, 중국화 생활, 중국인 되기 등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찾아 중국인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중국에 오면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식 분장 방법으로 대작 사진을 찍으며 고전 정원에서 운치를 감상하고 선수 염색 직물을 만들어 독특한 멋을 느끼기도 합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시대에 해외 대중은 생생하고 따뜻한 중국 문화의 결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며 중국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중국 열풍은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이미지를 점점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2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수많은 1인칭 시점으로 중국 사회의 전통과 현대의 공존, 포용성과 활력으로 어우러진 매력을 세계에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타자에 의해 정리된 편견에서 스스로 인지하는 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시골 건물에 살아있는 화서 복건성 삼명시 청루현 외방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드리는 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청석위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명히 하며 각급 당위원회 당조의 주체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향후 당의 정치 건설에 대하여 제기한 명확한 요구입니다.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반드시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실제적으로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각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은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며 당의 정치 건설에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당의 정치 건설은 당의 근본적인 건설입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당의 정치 건설을 당 건설의 총체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당의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하고 당의 정치 건설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의견에서는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각급 및 각 부류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속성은 당의 제일 속성이고 정치적 능력은 당원 간부들의 핵심 능력이며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은 정치적 능력의 집중적인 구현입니다.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반드시 정치적 의식을 강화하여 정치적 견지에서 문제를 볼 줄 알고 정치적 대국을 잘 파악하며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의 정치 건설에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당원 간부들은 이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만이 국가 대업을 분명하게 리해하고 당 조항의 정신을 관철하는 것을 전략을 계획하고 정책을 제정하며 임무를 포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 속에 구현시키고 나아가 당의 정치 건설을 추진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 조항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며 당의 집권 능력과 영도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적으로 볼 때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모두 훌륭한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정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조항은 당의 정치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려 당 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재반 제도를 부단히 보완했고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에 대한 학습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자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당원 간부들은 정치적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정치적 민감성이 높지 못하고 정치적 견지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대업에 무관심하고 정치적 요구와 정치 규칙, 정치 규례를 마음에 담지 않고 정치를 중히 여기는 면에서는 아직 능동적이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제기한 요구에만 따르고 있으며 올바른 정치 방향을 견지하고 정치적 원칙이 확고하며 재반 정치적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는 등 면에서 아직 단점과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동반하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 건설은 시종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의 정치 건설을 꾸준히 잘 틀어지고 당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당의 정치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킬 때 관한 재반 요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자각적 및 능동적으로 정치를 중시할 때 관한 요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정치적 견지에서 대세를 살피고 시국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망적인 연구와 계획을 강화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관건적 단계에 한치의 소홀함이나 흔들림이 없이 명숙한 두뇌와 높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며 특히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아내고 일반 사무 가운데서 정치적 문제를 잘 발견하며 그릇된 경향이나 징조가 보이는 문제에서 정치 문제의 실마리를 잘 발견하고 복잡다단한 모순 관계 속에서 정치적 논리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당의 혁신 리론과 당주왕의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리해하며 당의 혁신 리론과 당주왕의 정신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집안 사업 속에 구현되어 있는 정치적 내포와 정치적 견지에서의 고리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당과 국가의 거시적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경상적으로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의 요구에 비추어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당중앙의 재창에 견결이 옹호하고 당중앙의 결정을 견결이 따르고 당중앙의 금령을 견결이 집행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잘 관철 실시하며 편향적으로나 변통적으로나 왜곡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강화해 높은 책임감으로 직책을 떠매고 수행해 나아가야 하며 시종 정치적 기준과 보다 높은 질적 수준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물과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전국의 문화유산과 박물관 시설은 관람 열풍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각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대 유적과 문물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화문화의 보물들은 보호와 전승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덕진 도양리 서가요에서 고풍스러운 전통 장작가마 개막식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장인들은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서 일렬로 늘어선 상자와 그릇을 꺼내 고대 경덕진 장작가마에서 도자기가 생산되던 번창한 모습을 재현해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로 하여금 천년 도자기 가마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도자기는 중화의 보물이고 중화 문명의 중요한 명함입니다. 올해 7월 25일 경덕진 수공 도자기 요적이 성공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세계유산 목록에서 도자기 주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현지에서는 45곳의 핵심 세계유산 지점을 기반으로 5개의 세계유산 주제의 관광 로선을 선보였습니다. 올여름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관광 트렌드로 됐습니다. 하남성 안양에서는 은어가 계속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와 업태 혁신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문화유산이 우리가 직접 만지고 느끼며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비단의 길, 장안 천산회랑의 도로망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신강 창길주, 짐살현 북정고성 유적지는 귀중한 문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VR과 현장 학습 등 형태를 통해 역사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문화유산은 더 이상 고립된 고대 건물이나 고대 유적지만이 아니라 역사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총수는 61건이며 그중 문화유산이 42건, 문화와 자연 이중유산이 4건에 달합니다. 비단의 길의 빛과 그림자, 중국 영화 해외 상영 홍보 행사가 12일 기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창밖은 푸른 별, 페가수스 3, 표인 사막의 바람, 행복한 완행열차 등 개성이 뚜렷한 중국의 우수 영화들을 엄선해 선보였습니다. 작품의 소재는 우주탐사, 뜨거운 경쟁, 중국풍 무협, 일반인의 삶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중국 영화 산업 발전의 활기찬 생명력과 중화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비단의 길의 빛과 그림자, 중국 영화 해외 상영 홍보 행사는 중앙방송총국이 국가영화국의 지원을 받아 주관했고, 키르기즈스탄 국영TV 채널, 국가통신사 등 현지의 주요 언론이 이번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전국 각지들에서 자체 특색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소비 장면을 혁신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체험으로 여름 여행의 새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경 량마하는 북경 대운하 문화대의 중요한 한 축으로 풍부한 수상 스포츠와 야간 관광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도시형 여가 경험을 제공합니다. 황혼 무렵의 이화원, 권명호의 수면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름방학 이후 이화원의 하루 승선 관광객 수는 최고 3만 명에 달했습니다. 공원은 또한 유람선 연장 운항 봉사를 제공해 가장 늦게는 밤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북에서도 유람선을 타고 삼엽을 돌라보는 것이 적지 않은 관광객들의 선택으로 됐습니다. 호북 의창항에서는 새 선박 장강행 극광호가 첫 항해를 마쳤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장강 삼엽에 투입된 두 번째 선간 고급 휴양 유람선입니다. 크루즈 휴양의 품질을 높이고 승격하는 동시에 호북의 고속도로 휴게소도 문화관광 명소로 꼭 둘러볼 만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신했습니다. 올여름 산서성 림분시 향령현에 있는 운구산 풍경구는 천혜의 시원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피서여행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문자와 중화문명 전승발전공정은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중대한 문화공정으로 현재 제1기 건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문자 공정의 14차 5개년 계획 성과 전시회가 현재 국가박물관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70여 점의 전시품 가운데 갑골문, 청동기 명문, 죽간, 목간 문서 등이 고문자 공정의 상징적인 학술 성과와 대응되어 있어 관람객이 전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보면 중국 고문자의 발전 변천 맥락을 자연스럽게 료해할 수 있습니다. 갑골문 모범 대기에는 고문자 공정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현재까지 수록된 갑골 수량이 가장 많은 대형 조록이며 그 중에서도 최근 새롭게 접합된 1200여 조의 갑골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생생한 벽서는 고문자 기록 덕분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의 해석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밝혀집니다. 선진 시기에 우리나라는 갑골문, 청동기 명문, 간백문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자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는 중화 문명의 뿌리와 맥이 걸려있는 근간으로 됐습니다. 하란산 기슭에 우뚝 선 세계문화유산 서하릉은 웅장하고 황량한 자연경관, 극도로 간결하고 절제된 환경 디자인, 여백을 남긴 방식의 유물 전시기법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더욱 넓은 대중의 시야로 들어왔습니다. 서하릉은 11세기에서 13세기 서하 왕조의 황실 릉묘로 9기의 제왕릉, 271기의 배장묘, 한 곳의 북단 건축 유적, 32곳의 치수 재해방지 유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하 왕조의 가장 높은 등급과 최대 규모의 문화 보물입니다. 2025년 7월 서하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됐습니다. 1986년부터 국내외 관광객에게 개발된 서하릉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여행지입니다. 2011년 서하릉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를 시작한 이래 국가문물국, 명하훼족자치구, 은천시가 협력해 가치연구, 고고학연구, 본체보호, 환경정비, 전시활용 등 일련의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나의 국립공원 청소 제2집 코끼리와의 화해가 최근 항주에서 신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대상 출판사에 따르면 나의 국립공원 청소는 중국의 국립공원을 핵심 소재로 한 원작 아동문학 청소로 자연생태와 소년의 성장이라는 두 주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 제1집은 이미 다국어 저작권 수출을 실현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코끼리와의 화해는 작가 류가진이 집필했으며 운남 아시아 코끼리 국립공원 후보구를 배경으로 따이족 소년 애상의 성장 시각을 통해 인간과 코끼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작 소감에 대해 저자는 글을 쓰는 과정 자체 또한 자연을 새롭게 알아가는 마음의 려정이었다고 하면서 인류는 자연의 소리에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여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문화 중국행 오늘은 시골 건물에 살아있는 화석 복건성 삼명시 청료현 뢰방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시골 건물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뢰방촌은 뒤에 청산을 업고 맑은 내물을 마주해 있는 명청시기 객가인의 시골 건물을 연구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사서에 의하면 뢰방촌은 1022년에 조성된 객가인 중심의 마을로서 가옥과 사당 건물, 절, 암자, 거리, 물길, 보로 등을 한 몸에 모은 옛 동네입니다. 원초적인 마을 구도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뢰방촌은 진무가, 루방하가, 진안문가 등 거리와 거리 사이에 많은 골목을 두고 있습니다. 거리와 골목의 양쪽에는 객가인의 건물 특징을 가진 뢰씨 사당과 채용경, 한림제, 대부제 등 명청시기의 건물 40여 채가 위치해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지어진 이곳의 건물들은 안채를 중심으로 주변의 문루와 거실, 별채 등을 거느립니다. 안채 앞에 뜰에는 자갈로 동전이나 태극무늬를 수놓고 문 앞에는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지세에 따라 동네를 형성한 뢰방촌의 건물은 실용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객가인의 건물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로는 1620년에 지은 뢰씨 조묘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뢰씨 조묘는 깊이가 9m에 달하며 안채 양쪽에 복도를 두고 정문 밖에는 탑 모양으로 뾰족한 지붕을 얹은 페루를 세워 장엄함을 연출합니다. 사당 문호의 돌에는 오래도록 항구함을 의미하는 원원유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양쪽 벽체에 세운 비석에는 힘있는 필체로 팔선과해와 충효렴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틀마다에는 정교한 조각이 즐비하고 특히 정원의 바닥에 자갈로 동전과 같은 길한 뜻을 가진 무늬를 그려 자자손손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건물 주변에 담을 쌓은 정원식 주택과 오픈된 부재식 건물, 보루식과 고상가옥식 건물을 망라해 다양한 건물 양식을 보유한 뢰방촌은 동네 자체가 객가 건물의 박물관입니다. 소박한 모양의 건물은 정교하고 다양한 조각 기법으로 건물 내부를 장식해 객가인의 소박하면서도 독특한 미학적 관념과 이상적인 경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 밖에 회색 조각과 벽화, 채색 그림이 어울려 뢰방의 옛 가옥 장식 예술의 갤러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조각과 벽화가 뢰방촌 매력의 하나라면 마을을 예돌아 흐르는 냇물은 신의 필지라 할 수 있습니다. 뒷산에 샘물이 흘러 조성된 맑은 시냇물 두 갈래가 마을을 흘러지납니다. 1년 사계절 변함없는 물길이 마을의 모든 집앞을 흘러지나 생활의 편리를 제공합니다. 뢰방촌의 물길은 그 밖에 또 다른 용도도 가집니다. 한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길의 한 구간을 막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그 집의 뜰과 연못으로 흘러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길은 뢰방촌의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뢰방촌이 오래된 문화의 미궁이라면 이 물길은 뢰방촌의 전통 문화에 영양분을 수송해주는 혈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뢰방촌은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객가 문화를 보유합니다. 사자와 용축제, 불축제 등 화려하고 신비하며 열광적이면서도 기이한 축제들은 올바르게 살고 이치에 따라 생활하며 뜨겁고 대담한 성격을 소망하는 객가인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2: 지금까지 시골 건물에 살아있는 화석, 복건성 삼명시 청료현 뢰방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관 도서관 코너에서는 인기리에 상영됐던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와 독서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광동성 조산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과거 생계를 위해 동남아로 떠났던 화교와 그 가족들의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조산에 사는 할머니 엽수교는 평범하고 조용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동남아로 돈을 벌러 떠난 남편 정무성은 현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문만 남긴 채 오랫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빚에 시달리던 손자 정효윤은 가족 몰래 타이로 향해 전설처럼 회자되던 할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뜻밖이었습니다. 정무성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난 20년 동안 할머니에게 편지와 돈을 보내온 사람은 그의 친구 사남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반세기 넘게 감춰져 있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을 조용히 풀어냅니다. 영화의 핵심에는 교비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 화교들이 고향 가족에게 송금할 때 함께 붙인 편지 등을 의미합니다. 통신이 쉽지 않았던 시절, 교비는 단순한 송금 수단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가족에게 안부와 그리움을 전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현재 교비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영화 론평은 입체적인 인물 묘사와 교비 문화가 결합돼 일반 가족 영화와 다른 깊이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산 문화와 해외 이주민들의 개척 정신을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관객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라 영화 내내 눈물을 흘렸다며 극장에서 조산어 영화를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관객은 영화 개봉 후 극장을 여러 차례 찾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화는 흥행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보다 가족과 이민, 기억과 정체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내세워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영화는 전형적인 저예산 소규모 작품으로 저예산 영화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액션이나 거대한 스케일 대신 가족애와 그리움, 기다림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개봉 초기에는 업계의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의 자발적인 추천이 이어지면서 상영 관수와 상영 횟수도 꾸준히 증가했고 영화는 놀라운 역주행에 성공했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꼭 만나볼 만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이야기의 발생지 광동성 동부의 조산 지역을 소개해봅니다. 조산은 일반적으로 산두, 조주, 걸량 일대를 통칭하는데 독특한 방언과 음식 문화, 전통 건축으로도 유명합니다. 조산 지역은 천년 고도 조주의 고풍스러운 옛거리와 광재교, 산도의 해안 풍경 등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남부 해안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며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해외 이민의 역사, 그리고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조산이라는 매력적인 여행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조산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영화 속 이야기의 무대로 된 조산 여행을 고려해보는 것도 뜻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에 관한 화제입니다. 최근 상해에서 2026 도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짧은 영상이 시간을 주의력 조각으로 잘라내고 깊이 있는 독서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상황에서 3초 만에 독자들은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생성으로 대규모 모식이 몇 초 만에 서평을 생성하고 5분이면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어 지식 생산의 장벽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아직도 일일이 책장을 펼치면서 책을 읽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라는 일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독서는 어찌 보면 파편화에 맞서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력이 희소해진 시대에 종이책을 든다는 것은 스스로 격렬한 정보의 흐름에서 빠져나와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문학은 우리를 내면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역방향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전체가 디지털 기술과 AI를 환영할 때 영화감독 놀런은 필름과 실제 세트를 사용해 신작을 찍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시청각 기술이 아무리 현란해도 원본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종이 독서의 대체 불가능한 무게가 더욱 부각됩니다. 글자 사이를 직접 탐험하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경험은 어떤 2차 창작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독서는 또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AI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생각의 굴곡을 대신 경험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관점을 요약할 수 있지만 글자 사이에서 공감과 논쟁의 과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손쉽게 얻어질 때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권의 책과 씨름하는 그 능력입니다. 달리 말해 독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의 정밀한 공급 외에도 자기 탐색의 경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는 일종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면을 추구하는 정신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태풍을 무릅쓰고 상해 독서 전시회에 참가한 이들은 기다리던 신간을 찾거나 오래 찾아도 얻지 못했던 구판을 뒤적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책향기 가득한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묵묵한 교감을 느끼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태풍은 지나가고 인터넷 화제는 부단히 바뀌어가며 AI의 물결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매년 8월이면 여전히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 한 번의 확고한 약속을 지킵니다. 빗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독서는 여전히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독서가 날씨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날씨를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원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우리나라가 1대1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주용기 동지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상되고 천안문 등지는 방기를 내려 애도합니다.
1: 중국 우주 정거장의 다양한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남해 해역과 동해 일부 해역에서 금어기가 풀리면서 해양경제 새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여러 일본 언론이 역사 반성이 없는 다카이치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0: 뉴스 이어 시사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우리나라가

0: 개혁 개방 후 제기한 첫 번째 글로벌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 창의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략적 자신감을 다지고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며 과감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일대로 공동 건설에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일대로 공동 건설 국가와 함께 제 분야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의 새로운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준 컨테이너 40개를 실은 중앙아시아 철도도로 합동운송화물열차가 8월 16일 전진국제륙항에서 신강 초체크시로 향발했습니다. 열차에 실은 화물은 초체크시에서 도로편으로 바크투 통상구에 도착한 후 가자스탄의 세계 목적지 도시로 다시 향발합니다. 전진국제륙항유한회사 종합관리부 하원원 경리는 올 7월 전진국제륙항은 처음 철도, 도로, 합동운송 화물열차를 운행했으며 현재 달마다 두 편씩 고정편성으로 정기 운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철도 운송 장거리 간선 플러스 경유도로 문전 배송 방식을 통해 중앙아시아 더 넓은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상호 연계를 심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중국 기업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무역 왕래, 산업협력, 민생물자 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이자 대표 브랜드인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현재 운행 횟수가 이미 13만 편을 초과하고 운송한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에서 달리는 이 강철 락타대는 유라시아의 상호 연결과 소통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화물운송부 겸 물류센터 오조신 주임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서비스 범위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며 중국 경유에서 북, 중, 남 등 세 개 로선이 병행하는 다원화 통로 구도를 형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고 해륙이 연결된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역외 통로망 구도는 갈수록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건설 국가가 동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10월에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론단 개막식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후 원칙을 견지하면서 각이한 문명과 문화, 사회제도, 발전 단계 격차를 뛰어넘어 각국 간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했으며 인류 공동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세계 4분의 3 이상의 국가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대가족에 가입했으며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는 4천 개 이상에 달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서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리며 내륙 지역은 수비수역에서 공격수로 바뀌고 연해 지역의 개방과 발전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는 갈수록 더 긴밀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전략 간 접목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경제 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등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장예주임은 경제 무역 협력 면에서 중국과 공동건설 국가 간 화물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4.8% 성장한 12조 9,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외 무역 총액의 50.9%를 차지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투자 협력은 지속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녹색 저탄소 등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호 연결 면에서 웅그리아 세르비아 철도, 웅그리아 구간 화물 운송을 개통하고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전 구간이 착공되었습니다. 규칙과 표준의 소프트 연통 면에서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들과의 표준 상호 인정, 규칙 접목, 제도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초기술, 교사뼈 등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는 더 많은 공동건설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의 창의에서 국가 실천까지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래를 지향함에 있어서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각 측과 함께 서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이 안정적이고 멀리 나가도록 함께 추진하며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더 넓혀갈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어가면서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과감하게 대응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중국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상계급 혁명가이고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중국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조용기 동지의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장됩니다. 조용기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수도 천안문, 신안문, 인민대회당, 애교부, 각 선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 소재지, 향양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각 변경통상구, 대외 해운 항운 항구, 애국조세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이 18일 반기를 드리워 애도를 표합니다.
0: 신주 23호 승무조의 우주비행사들인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이 궤도에 체류해 8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 궤도 훈련, 연습 등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궤도상 뇌선도 테스트, 미세중력 직관물리 프로젝트 행동, 실험 등이 동시에 끝나면서 장기적 우주비행 환경이 우주비행사의 뇌기능망에 끼치는 영향과 직관물리 표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골대사 상호조절, 우주통합조학 등 여러 실험을 둘러싸고 우주비행사들은 혈액 샘플 채집 등 작업을 통해 장기간 비행 중 우주비행사의 골격, 신경 등 생리 시스템 변화 법칙에 관한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 승부조는 운동학 특성 실험을 진행해 인간공학 설계와 평가 등 업무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비행사의 심리와 행동 능력에 대한 연구면에서 승부조는 응급결책능력 평가와 궤도상 정서상태 테스트를 완성하고 궤도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우주비행사의 관련 능력과 상태변화 법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궤도 훈련도 기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원격 도킹 궤도 훈련 시스템을 이용해 평행이동 조종 핸들과 자세 제어 핸들을 조작하여 수동 도킹, 원격 조작 도킹, 수동 이탈 등 관련 기술 훈련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1호, 9호 궤도 훈련과 미세중력 환경 속에서 구호 조작 방식과 힘을 가하는 특성 등을 숙지했습니다. 승무조는 또 제2차 전시스템 암벽 비상 훈련을 통해 승무원의 비상 대응 능력과 지상 우주 협동 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1: 3개월 만에 거친 남해 여름철 금어기가 16일 점심 12시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복근, 광동, 광서 등지에 5선 수천 척이 일제히 출항하는 가운데 생산과 판매 융합을 통해 해양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점심 12시 출발 신호와 함께 복근, 장주, 동산현해, 대오, 오각 등 주요 어항들이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역내 5선 666척이 질서 있게 부두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가 새로운 오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주 진권천은 모두가 무사히 출항하고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며 흥분했습니다. 성대한 오로 개시 광경을 보러 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처녀척의 배가 바다로 나가는 장관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현장에 설치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구역에서 여러 라이브 방송팀이 오항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 통로를 가동하여 동산 해산물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광동 양강에서 어선 3,400여 척이 경적을 울리며 남해 오상으로 출항했습니다. 양강 갑하 국가급 중심 오항 내 어선 800여 척도 서서히 닻을 올리고 질서 있게 대리를 지어 오항 주 항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금어기의 선체와 그물 정비, 연료와 얼음 비초, 북두위성 항법, 레이더, 수중 초음파 탐지기 등 탑재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친 오선들은 남해 각 작업 해역으로 향발했습니다. 양강 어민 양웅은 출항한 배들이 모두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연안의 어선들은 가장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첫 오획물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어로 재개 첫 주에 양강의 어선 2천여 척이 오항으로 돌아갈 것이며 오획량은 3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양강시 관천표 부시장은 오획물이 냉동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서 심해 양식, 수산물 반가공도 함께 발전시켜 해양수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현재 집산, 가공, 유통의 전과정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바다에서 대중식탁까지의 완벽한 연결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광서 정적 다치고 방성 항시 기사 어항 내에 우렁찬 경적 소리와 함께 어선 1,100여 척이 닻을 올리고 대례를 이룬 후 북부만으로 향발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은 사전에 어로재개 호위 행동을 가동하고 어로재개 기간 수상교통보장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 이량부국장은 수상교통안전을 둘러싸고 어항과 그 주변 해역에 대해서 임시 수상교통통제를 시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순찰정 세척을 고위험부담 해역에 파견하여 어선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항과 귀항을 보상했습니다.
0: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보유한 국가급 녹색 광산은 1,000여 곳, 성급 녹색 광산은 4,500여 곳입니다. 현재 광산구마다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종합용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한편 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휘동 등 동광구 서호진 농림촌의 모리마을에 들어서면 푸른 하늘과 맑은 호수, 부두 산책로, 강변의 목조, 주택 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호진 진장 류군에 따르면 장기간의 채석 작업으로 이곳은 한때 산체가 노출되고 폐기물이 쌓이고 물줄기가 막히는 등 심각한 생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어서 서호진은 백일현 광산의 생태 복원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채석장을 푸른 광산 호수, 암벽 폭포가 쏟아지는 생태 경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저 음식, 수상 스포츠, 캠핑 체험 등 경량화 농촌 산업을 발전시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태 복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군중 소득 증대의 3자 상생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차 5기는 기획기간 자연자원부는 재정부와 협력해 기존의 폐기광산 생태복원 시범 항목 68건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335만 무의 폐기광산을 복원하고 관리함으로써 14차 5기는 기획기간 복원관리 목표와 임무를 19.6% 초과 완성했습니다. 자연자원부 광물 자원보호감독사 황학웅 사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한 면으로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구 생태복원을 추진해 기존의 피해를 줄이고 다른 한 면으로 가동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새로운 피해 발생을 단호히 억제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비유했습니다. 황학웅은 자연자원부는 앞으로 계속해 광산구 생태복원을 강화하고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의 생태복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광산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녹색광업의 저탄소 전환을 다그침으로써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리용,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서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1: 절강성 항주시 정무봉사센터가 마련한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대중과 기업이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녹색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기획 중국 개혁 현장, 오늘은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5년 2월 항주시 부양구 신등진 원정전 노인이 민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1994년 원정전 노인이 소속한 공급판매 합작사가 직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주택 건물을 지었으며 직원 20가구가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정책이 미비하고 심사 승인 서류가 불완전했던 탓에 그중 8가구는 여직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무려 30년간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로인에 따르면 1994년에 주택공사가 비준을 받고 1995년 말에 완공되어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정이 올

0: 밝혀졌고 그 후 토지 정책이 바뀌면서 관련 문제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노인이 제기한 민원은 장구에서 즉시 부동산 등록 업무실로 이관됐습니다. 30년 전에 주택 관련 업무인 만큼 단일 부문에 의지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협동 기제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항주시 부양구 행정봉사센터 조초근 부주임은 여러 부문을 동원해야 하기에 조율이 필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업무실 업무는 주택건설부 세무부문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문이 관여하는 사안일 경우 부동산 업무실과 성급심사관리사무소가 공동 주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이 참석한 현장 분석과 판단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합동회의에서 가구별로 검토하고 사안별로 난관을 공략했습니다. 속달 남짓한 노력 끝에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가구가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이 속출하는 새로운 문제는 과거의 미해결 문제보다 해결 난이도가 더 큽니다. 2025년 말 항주시 한 과학기술기업 책임자 사미 씨가 새로운 난제를 안고 항주시 소상구 정무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드론 관광 촬영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이 기업은 공역 심사 비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소상구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즉각 부문 간 협동 기제를 가동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공안, 발전 개혁, 문화 관광 등 여러 부문에 관계되며 과거의 어느 부문도 단독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소상구 심사관리办공실은 회의 주재자 역할을 맡고 관련 9개 부문을 한자리에 불러 공동협의했습니다. 항주시 소상구 행정심사봉사관리办공실 가기 부수임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가 아니라 공안 부문의 저공역심사, 발전개혁 부문의 국방전비동원, 문화관광 부문의 업무까지 얽힌 문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여 관련 부문을 모두 불러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대중들이 말하는 처리 불가능한 일에서 처리 가능한 일까지 항주시는 전용 창구 121개와 요형별 사안별 취급 제도를 통해 관련 사항과 대중이 발품을 파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항주시 행정심사봉사관리办공실 진예림 부수임은 일부 문제를 총화하고 일부 절차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총화와 질적 제거를 통해 동일 유형의 문제를 일괄해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방학 시즌 영화 흥행 수입 예매분 포함이 17일 기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연여자 축구, 팔선, 스파이더맨, 어뉴데이 세 편이 현재 올해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앞 3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기준 룡 음식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루석 흥행 수입은 9억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4위에 올랐습니다.
0: 16일 12시 10분 우리나라가 해남 상업우주발사장에서 장정 12호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저궤도 24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는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 해군 최초의 함재기인 여성 비행학원 전원이 최근 주간 함상 착함 단독 비행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해군 함재기 여성 비행 인재 양성 사업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며 해군 항공병 인재 계층 구축이 한층 더 완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0: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련 해사국이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4시까지 발해해협 황해 북부의 부분적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므로 입항을 금지한다는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1: 16일 여러 일본 언론이 사설을 통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선언 8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권이 역사 반성을 회피하고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일본 정계와 안전정책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0: 일본 마이니치 신봉 사설은 전쟁 교훈을 정시하지 못한다면 평화 국가로서 일본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봉 사설은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 신도 핵심 시설로서 군국주의와 기밀이 연결되어 있고 국민을 전쟁으로 동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적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설은 자위대를 이끄는 방위 대신 고이미스 신지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특히 경계할 일이라면서 그의 이번 조치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평화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 그리고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신봉 사설은 다카이치가 주도하는 여러 정책에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 방위비 증액, 국가정보체제 강화 등 움직임을 열감해서 다카이치 정권의 군수산업진흥과 군비 확충이 전쟁전과 중기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있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제때 시성하지 않아 전후 민주주의가 파괴된 후에는 이미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16일 이란 육군 총사령관이 미국군은 이미 축출되어 페르시아만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사령관은 영내 미군 기지가 과거 상태로 회복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란도 그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인 누구든 미국 침략자 한 명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면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단 대변인은 이날 적국 정보기관과 외국 정부 혹은 기구의 이란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반침투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16일 이집트 에랄리에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셔너를 만나 가자 휴전협정 리행 추진을 각 관련 당사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이슬람 좌운동 정치국 의장은 이날 카이라에서 이집트 정보총국 국장과 회담하고 가자 휴전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을 발동하여 레바논 헤즈볼라의 바드 부대 소속 고위 지휘관 아부 하산 알라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3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속적으로 감행한 공습과 습격으로 4,346명이 사망하고 12,30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소식에 따르면 여러 아랍 국가와 서방 국가 관원들이 미국의 해만 아랍 국가 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한 관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초장국, 카타르 등 여러 해만 아랍 국가 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 영토에 미국의 대형 군사시설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전금아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 환경 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 건설에 기하는 중국 방안을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태 환경을 명칭으로 하는 법전인 중화인민공화국 생태 환경 법전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법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데도 탄탄한 법치 시범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중미 후현대 발전연구원 클리퍼드 코브 부원장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 환경 관리 경험을 집중적으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 추진에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두브라브카 제도비치 한다노비치 장관은 중국 생태환경법전이 생태환경보호를 법치화, 제도화 궤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면서 생태환경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다른 국가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환경법전은 총칙이 통솔하고 세부편이 지탱하며 책임이 보상되는 론리체계로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발전, 책임추궁 등을 동일한 제도의 틀에 담아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환경사회센터 샘길부연구원은 중국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생태환경법률체계를 구축한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대학의 환경관리지속가능발전전문가 엘레나 라자펀드라마로는 위험부담 방지, 환경피해복구에서 위법책임추궁에 이르기까지 법전은 환경관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비교적 완전한 제도체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레나 전문가는 중국의 이런 실천이 자국 국정에 맞춰 환경보호의 법전화를 추진하면 공공정책의 실행 효율을 높이고 환경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경대학 자연 에너지 환경법 연구센터 공고주임은 이 법전은 함의가 풍부하고 범위가 넓은 생태 환경을 초석 개념이자 보호 대상으로 삼아 오염 방지, 생태 보호, 녹색 저탄소 발전 관련 법규를 하나로 융합시킴으로써 생태 문명으로 지나는 세계 환경 립법의 모범 사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 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은 그간 생물 다양성 보호, 오염 방지, 생태 환경 보호 분야에서 정책과 행동의 일관성을 줄곧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생태 환경 법전은 중국 생태 문명 건설 실천에 중요한 제도적 성과이자 다른 나라들이 법치로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실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기내 환경 지속 가능 발전부 법률 고문 시릴 아볼리는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악화 같은 세계적 도전의 직면에 각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볼리는 중국의 생태환경 법치 건설 실천이 글로벌 환경관리 추진, 녹색 지속가능 발전 촉진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환경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건설에 기하는 중국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대외 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팽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방금 양무호 선생님이 말한 님측서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발전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심층 추진하며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추진할 때 대해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계획해야 할까요?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인민지상의 리념을 어떻게 생태 문명 건설에 구현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다음 세 개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계적인 관점에서 산수와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의 환경보호 발자취는 중화대지에 걸쳐 있으며 생태환경보호는 총서기가 시종 주목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총서기는 지방으로 조사 연구를 갈 때마다 환경보호와 전환, 생태를 살펴보고 자손 만대의 이로운 근본적인 대계를 그렸습니다.
3: 黄河安澜是中华儿女的千年期盼。近年来，我走遍了黄河上中下游九省区，无论是黄河长江母亲河，还是碧波荡漾的青海湖，逶迤磅礴的 雅鲁藏布江，无论是南水北调的世纪工程，还是塞罕坝林场的绿色地图，无论是云南大象、北上南归，还是藏羚羊繁衍迁徙，这些都昭示着人不负青山，青山定不负人。둘째,
2: 법치관의 관점에서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도는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이며 법치가 현대 국가의 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의 핵심은 제도에 달려 있으며 제도를 강력한 구속력으로 삼고 넘어서서는 안 될 고압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며 친환경의 아름다운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은 각국 인민이 협력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외면하거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 환경은 당의 사명, 취지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행정에 진입하고 생태 문명 건설의 길은 여전히 길고 막중합니다.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며 한 마음으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 계속 분투합시다. 감사합니다.
4: 방송에 출연해준 사상해설인 양봉성 교수님과 경전해설인 양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정확히 이번 방송의 주제,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와 같이 우리가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반드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새 노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웅유한 청사진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 발전, 생활 부유, 우수한

0: 생태의 문명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나간다면 중화민족의 항구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시대 새 노정의 중요한 시점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듬을 굳게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도모합시다. 중화문명 내 천년대계를 위해 지구 생명 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에서 인용했던 리백의 멋진 시편을 낭송하며 중화문명 내 생명지혜를 되새기고 사상을 다시 한번 학습하며 경전을 터득하며 평화근인을 느껴봅시다.
1: 《将进酒》节选李白。君不见黄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复回。君不见高堂明镜悲白发。 朝如青丝暮成雪，人生得意须尽欢，莫使金樽空对月。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尽还复来。
2: 烹羊宰牛且为乐，会须一饮三百杯。五花马，千金裘，呼儿将出换美酒，与尔同销万古愁。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외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시장에 진출하며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더 많은 해외 상품을 중국 시장에 유치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은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구조의 최적화 그리고 연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면 중국 공급망은 글로벌 생산과 혁신, 소비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과 180여 개 나라와 지역 간 수출입이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중 아시아는 20%, 유럽 동맹은 9.5%, 라틴 아메리카는 15.4%, 아프리카는 18.9%, 그리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 15.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이 량호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봉착한 위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금지로 인해 에너지와 식량, 화학비료 운송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론단이 최근 발표한 수석경제학자 전망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석경제학자 중 89%가 향후 1년간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76%는 공급망과 운송 서비스가 충격을 받는 정도를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협동이 가능한 산업 생태가 더욱 줄었습니다. 국제상회 비서장 존 덴트는 글로벌 위험 부담과 도전이 격화하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성숙된 산업체계, 완비화한 공급사슬망과 시장기제는 자신의 경제 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찾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상회 원사는 중국 제조업체와 중국 내 유럽기업은 이미 유럽의 공급사슬에 깊이 융합됐다며 중국은 날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고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위험 부담이 상승한 가운데 협력을 심화하는 것으로 공급망의 근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급사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가속기로서 올 6월에 열린 제4회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담회 여러 국가와 지역과 국제기구의 기업과 기구가 666개 모였습니다. 그중 외국 기업과 기구가 점하는 비중이 36.5%에 달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무역투자위원회 대중화구 총경리 대동명은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담회는 실행 가능한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추진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도, 다양화, 근성을 제고하는 데 유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도 중국 시장에 대한 배치를 확대했습니다. 천진에 위치한 에어버스 항공기의 두 번째 총조립선이 올 10월에 정식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르웨이 아크 해양생물위원회사는 중국에 투자해 공급사슬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존슨은 세계와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역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은 대외무역 성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동기 대비 21.2% 성장한 11조 1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 총액의 63.8%를 점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0: 조출이 71.2%와 35.8% 증가하고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수출이 1.1배와 13.2% 증가했습니다. 녹색 제품에서 스마트 장비까지 중국의 신품질 생산력이 국제시장 경쟁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빠른 혁신은 완비화한 산업 사슬과 풍부한 응용 장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유럽동맹 상회의 최신 상업 신심 조사에 따르면 고효율과 원가 효익의 공급 사슬 분야에서 중국은 선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은 유럽 기업 중 75%는 중국 현지의 생산 효율이 세계 기타 지역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슈나이더 전기 집행부총재 윤장에 따르면 완비화한 공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경영 환경은 중국 공급 사슬로 하여금 글로벌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유럽 지역에서 폭염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국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요가 왕성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가전제품 수출이 3,609억 6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그중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액이 1,079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에어컨 기업은 현지 소비와 주거 특징에 맞춰 제품 혁신과 시장 배치를 다그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낡은 건물이 많고 설치 원가가 높은 문제점에 착안해 미적그룹 독일연구개발팀은 중국 제조체계와 협동해 설치하기 쉬운 제품을 출시하고 중국 유럽열차와 현지 물류창고를 통해 수출을 다그쳤습니다. 중국 공급망은 생산능력에서 수요식별, 제품 혁신에서 국경 간 납품에 이르는 시스템 능력을 갖췄습니다. 해외 시장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중국은 수입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무역 파트너와 함께 협력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아프리카 사무분석가 제빈 나이두는 관련 정책은 아프리카 농업에 직접적 혜택을 주고 아프리카 경제체가 수출 다원화를 실현하고 가치사슬의 상두로 움직이도록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한창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총세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회계연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제3대 커피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협회 총경리 기자트 월크는 현지 수출상들은 무관세에 힘입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가장 큰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콜롬비아 칼라시의 북부에 위치한 블록 공원에 텐트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마다 간단한 짐을 든 채 한창 등록을 하고 식사를 위한 대여가 길게 늘어선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과 레몬수를 하나씩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군중들이 기증한 옷과 식품, 식수가 갈수록 높이 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점심 재해 후 림시 대피소에서 취재팀은 칼리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시간으로 10일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칼라시의 일부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일부 주민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멀지 않은 건물 문 밖에 노란색 경계선을 가설한 가운데 일부 건물 벽면은 두루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발생 후 지역사회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블록 공원에 림시 대피소를 설치하고 잠시 귀가할 수 없는 지진 피해 군중들에게 음식과 식수 그리고 림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대피소 직원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바렐라는 대피소에 체류한 인원이 현재 300명이지만 지진 피해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관련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림시 대피소 내에서 가장 일찍 회복한 것은 식단 공급입니다. 카를로스에 따르면 이날 점심 식단은 한 비정부기구가 전한 것이며 닭고기와 쇠고기, 밥과 야채, 콩류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또 사탕수수와 레몬을 배합한 레몬수를 대피소 내 민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지진 피해 민중들은 이곳에서 충분한 영양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부 상조는 결코 음식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옷과 식품, 약품 등 물자는 수요에 따라 대피소에서 통일적으로 분배합니다. 화해에 관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 모니카 킨트로는 지진 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합류했습니다. 모니카 킨트로는 지진 재해의 직면에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자원봉사를 통해 재해 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30년간 생활한 지역사회 지도자 에스터 루시아 오도네스에 따르면 현지 지역사회는 물자 부족을 완화하고 지진 피해 민중의 공포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거주 인원을 체크하고 건물 파손 상황을 평가하며 주민들의 귀가 가능성을 체크하는 등 사업을 전개하려면 여전히 정부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일라 알레한드라 시프엔테스와 그의 두 아이는 림시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프엔테스는 아이가 있기에 먼저 발 디딜 곳을 찾아야 한다며 현지 정부의 통지들을 기다리는 한편은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이라는 지역사회가 보여준 상부상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이라는 갈리의 사람들이 매우 건강하다며 지역사회가 아주 착하고 단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꼭 도움의 손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림시 대피소에서 재해 후 생활이 비록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텐트와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자, 영양이 충족한 밥 한 끼는 사람들의 재해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킹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백만 가지 리오 중에서 가장 멋진 리오를 꼽으라면 그냥을 꼽겠습니다. 리오 없이 그냥 좋다라는 말이 나는 그냥 좋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딱 부러진 리오가 꼭 있어야 할까요? 그냥 좋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은 아무 리오 없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리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복잡다란한 감정을 한두 마디 언어로 표현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긴 절묘한 말이 그냥일 것입니다. 그냥은 여유입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자잘한 리오들은 일일이 상대하지 않겠다는 너털 웃음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앞에 그냥이라는 말 하나만 얹어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헐렁하고 넉넉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이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복잡한 인생사 한 번쯤은 그냥 헐렁하고 넉넉한 하루도 맞이해봅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그냥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념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오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옵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 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 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 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 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안전 등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시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구도, 산업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0: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지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상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제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실세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 가치 수익 분배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지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체제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노래.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휴대폰이 정말 우리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와 이어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돼 쇼핑앱이 금세 같은 제품 광고를 추천해주고 모심코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고 말하자 미니 영상 플랫폼의 주변 샤브샤브집 추천이 떠오릅니다. 번번이 우연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반복되면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인 방면에서 보면 앱이 실제로 마이크 권한을 호출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자기술 표준화 연구원 네트워크 보안센터 평가 실험실에서 발표한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백그라운드 녹음은 휴대폰의 전력 소모 속도를 정상보다 약 27% 빠르게 만들고 뚜렷한 발열과 보복임을 동반해 일반 사용자가 일상 사용 중에도 이러한 이상 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 조작 시스템은 상태 표시란의 하이라이트 알림을 통해 마이크 호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1분 후 자동 종료되는 기재는 도청 행위를 차단합니다. 마이크 권한은 오직 브랜드 앱도 앱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개 앱이 동시에 도청하면서 서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설령 이러한 기술 장벽을 돌파하더라도 대규모로 몰래 엿듣기를 하는 비용은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스마트 음성 산업 한 선두 기업의 음성 옮겨쓰기 비용을 예로 들면 하루 활성 사용자가 억명인 앱이 매일 1시간 동안 유효하게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경우 년간 운영 비용이 무려 263억 원에 달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시에는 그 비용이 6,307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앱이 도청을 통해 사용자 프로필을 파악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낮고 법적 위험이 매우 크며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상업적 논리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안고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노을빛 속에

0: 몰래 엿듣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뭘 얘기하면 그걸 추천해주는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해답은 빅데이터 사용자 프로필에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앱이 사용자의 평소 사용 습관을 분석해 다차원 사용자 프로필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만 건의 추천 메시지 중에는 오늘날 사용자의 최근 요구와 딱 맞아떨어지는 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우연한 일치에 주목하게 되면 감시당하고 있다는 착각을 쉽게 하는데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APP 간 데이터 연관성입니다. 인터넷 광고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경매 방식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하는 전자상 거래 광고는 광고 플랫폼이 로출 기회를 여러 곳에 동시에 제공하고 실시간 경매를 통해 성사된 결과일 뿐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소셜 플랫폼 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계속해서 AI가 제공하는 정보 절대적으로 종합할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피할 수 없는 AI 환각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지워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질문에 답할 때 인간처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에 기반합니다. 다시 말하면 AI는 문맥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방대한 데이터 훈련을 통해 AI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문제의 훈련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샘플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모델이 충분히 완벽하지 않을 경우 AI는 거짓 답변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AI에게 묻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결과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중요한 논문이나 보고서에 사용될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의료 건강 관련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AI의 답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모델의 지식은 훈련이 완료된 시점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업데이트된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AI 환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데이터나 자료에 대해서는 AI의 답변을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택배를 집에 가져가 뜯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택배를 집으로 가져가 뜯지 말 것을 권장한다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택배 상자에 위험 요소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집에 가져가 뜯거나 뜯은 종이 상자를 먼저 옆에 두고 즉시 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지만 이런 행동 뒤에는 숨겨진 건강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아둔 택배 상자는 TVOCS라는 휘발성 요기 화합물을 쉽게 방출합니다. 많은 택배 상자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냄새가 나며 심지어 코를 찌르는 냄새도 납니다. 종이 상자는 냄새가 나는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TVOCS라는 휘발성 요기 화합물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 휘발성 요기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 화합물은 농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모해하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택배 상자에 의해 생성된 이 물질에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톤과 같은 인체 여러 기관과 계통의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자 한두 개는 괜찮지만 많은 상자가 계속 집에 쌓여 있어 이 물질이 계속 쌓이면 그 총량이 적지 않습니다.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핀 종이 상자의 경우 휘발성 요기 화합물이 생성되어 다양한 요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흡입 후 호흡기를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택배 소포는 운송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다양한 환경의 유통을 거치기 때문에 표면에 다양한 미생물이 쉽게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아이러스가 인체를 떠난 후 생존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는 여전히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종어 무렵 잠시 밖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금세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다. 올여름 더위는 좀처럼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직장을 그만둔 뒤 집에는 날이 많아졌다. 아내가 아파트 청소일을 나가면 나는 30평 남짓한 집안을 청소기로 구석구석 밀고 빨래도 손으로 주물러 빨았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새 오전 10시가 되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점심 메뉴를 생각했다. 이 더운 날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문득 오이랭국이 떠올랐다. 오이랭국을 생각하자 50여 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여름이면 어머니는 땡볕 아래 논에서 김을 매다가도 점심때가 가까워지면 뒷밭으로 달려가 오이와 풋고추를 따오셨다. 그리고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에 묵과 갖가지 재료를 넣어 시원한 랭국을 만들어 놓으셨다. 아버지와 형님, 형수님은 잡곡밥 한 그릇을 비우고 랭국을 두 사발씩이나 마셨고 나도 그 랭국을 함께 먹었다.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가 땡볕 아래에서 흘린 땀과 그 랭국 한 그릇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를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았다. 사랑이란 어쩌면 고창한 것이 아니라 더운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원한 랭국 한 그릇을 내어주는 마음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부랴부랴 시장으로 달려가 오이와 도토리묵, 양파 등을 사왔다. 오이를 썰고 양파와 마늘을 넣은 뒤 간을 맞추고 얼음 몇 조각을 띄웠다. 밥상도 정성껏 차려놓았다. 이제 아내만 돌아오면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현관을 바라보다가 밥그릇을 하나씩 밥솥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40여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내가 학교에서 늦게 퇴근하던 날이면 아내는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대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곤 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기다렸고 나는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은 달라졌다. 이번에는 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 세월은 참 묘하다. 한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의 자리로 바꿔 놓는다. 젊은 날에는 내가 돌아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아내가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때의 아내가 왜 그렇게 대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렸는지 알 것 같다. 아내가 기다렸던 것은 단순히 늦게 돌아오는 남편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무사히 돌아오는 한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집 쪽을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아내를 위해 만들어 놓은 랭국 한 그릇이 있을 것이다. 얼음은 벌써 조금씩 녹아가고 있을 터였다. 40년 전에는 아내가 나를 기다렸고 40년이 지난 오늘은 내가 아내를 기다린다. 어쩌면 부부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 먼저 돌아오면 다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기다림의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그 수많은 시간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아내가 다니는 길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가 만들어 놓은 랭국 한 그릇처럼 우리의 사랑도 오래도록 시원하고 깊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목소리)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있기에.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양질 호피입니다. 양의 양, 바탕질, 봄호에 가족 피로 분리되는 양질 호피는 양의 몸에 호랑이 가족을 씌워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남북조시대 남조의 키가 9촉이나 되고 무예가 출중한 양간이라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중한 무예에 탐복하여 그를 맹호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부친을 따라 보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기 황제는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본인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양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보기 황제가 양간에게 물었습니다. 듣자니 모두 자네를 맹호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혹시 양질 호피는 아닌가? 양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범의 자세를 취하면서 응하고 힘을 썼습니다. 보기 황제가 내려다보니 양간이 방금 짚었던 자리에 열 손가락 자국이 깊숙이 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대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때 보기 황제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과연 장수로군. 짐은 오늘 자네에게 진심으로 탐복해노라. 양질 호피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며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 후 양간은 남방에 있는 량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량국의 황제인 간문제는 그를 장군으로 봉했습니다. 당시 량국의 대신이었던 후경이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켜 량국은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양간은 직접 군사를 인솔하여 용감하게 적들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후경은 량국의 도읍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해진 후경은 매우 앙랄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는 양간의 아들을 잡아 송벽에 매달아 놓은 후 내 아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 아들의 목숨이 중요한지 무너져가는 도읍이 중요한지 잘 판단하거라 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양간은 도읍의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는데 어찌 내가 자신의 아들 하나만을 위해 굴복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맞섰습니다. 악독한 후경은 그의 아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며칠 동안 고문을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는 양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이 한 몸을 나라에 바치고자 맹세한 충신으로서 어찌 나만의 불행만 생각하겠느냐. 말을 마친 양간은 아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양질 호피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양의 몸에 호랑이 가죽을 씌워놓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혜였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우리나라가 1대1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주용기 동지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상되고 천안문 등지는 방기를 내려 애도합니다.
1: 중국 우주 정거장의 다양한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남해 해역과 동해 일부 해역에서 금어기가 풀리면서 해양경제 새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여러 일본 언론이 역사 반성이 없는 다카이치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0: 뉴스 이어 시사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우리나라가 개혁개방 후 제기한 첫 번째 글로벌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전방위적인 국제협력 창의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략적 자신감을 다지고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며 과감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제분야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새로운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준 컨테이너 40개를 실은 중앙아시아 철도도로 합동운송화물열차가 8월 16일 전진국제륙항에서 신강 초체크시로 향발했습니다. 열차에 실은 화물은 초체크시에서 도로편으로 바크투 통상구에 도착한 후 가자스탄의 세계 목적지 도시로 다시 향발합니다. 전진국제륙항 유한회사 종합관리부 하원원 경리는 올 7월 전진국제륙항은 처음 철도, 도로, 합동운송 화물열차를 운행했으며 현재 달마다 두 편씩 고정편성으로 정기 운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철도 운송 장거리 간선 플러스 경유도로 운전 배송 방식을 통해 중앙아시아 더 넓은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상호연계를 심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중국 기업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무역 왕래, 산업협력, 민생물자 유통을 더욱 원활하게 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대표 프로젝트이자 대표 브랜드인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현재 운행 횟수가 이미 13만 편을 초과하고 운송한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서 달리는 이 강철 락타대는 유라시아의 상호 연결과 소통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화물운송부 겸 물류센터 오조신 주임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서비스 범위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며 중국 경유에서 중, 남 등 세 개 로선이 병행하는 다원화 통로 구도를 형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고 해륙이 연결된 중국 유럽 화물 열차의 역외 통로망 구도는 갈수록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 건설 국가가 동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10월에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론단 개막식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후 원칙을 견지하면서 각이한 문명과 문화, 사회제도, 발전 단계 격차를 뛰어넘어 각국 간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했으며 인류 공동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세계 4분의 3 이상의 국가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대가족에 가입했으며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는 4천 개 이상에 달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서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리며 내륙 지역은 수비수역에서 공격수로 바뀌고 연해 지역의 개방과 발전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는 갈수록 더 긴밀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전략 간 접목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경제 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등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장기조임은 경제무역협력면에서 중국과 공동건설 국가 간 화물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4.8% 성장한 12조 9,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 총액의 50.9%를 차지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투자협력은 지속적으로 첨단과학기술, 녹색, 저탄소 등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호연결면에서 웬그리아 세르비아 철도 웬그리아 구간 화물 운송을 개통하고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전 구간이 착공되었습니다. 규칙과 표준에 소프트 연통면에서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들과의 표준 상호 인정, 규칙 접목, 제도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초 기술, 교사뼈 등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는 더 많은 공동건설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의 창의에서 국가 실천까지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래를 지향함에 있어서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각 측과 함께 서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이 안정적이고 멀리 나가도록 함께 추진하며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더 넓혀갈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어가면서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과감하게 대응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런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상계급 혁명가이고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조용기 동지의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장됩니다. 조용기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수도 천안문, 신안문, 인민대회당, 애교부, 각 선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 소재지, 향양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각 변경통상구, 대외 해운 항운 항구, 애국조세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이 18일 반기를 드리워 애도를 표합니다.
0: 신주 23호 승무조의 우주비행사들인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이 궤도에 체류해 8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 궤도 훈련, 연습 등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궤도상 뇌선도 테스트, 미세중력 직관물리 프로젝트 행동, 실험 등이 동시에 끝나면서 장기적 우주비행 환경이 우주비행사의 뇌기능망에 끼치는 영향과 직관물리표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골대사 상호조절, 우주통합조학 등 여러 실험을 둘러싸고 우주비행사들은 혈액 샘플 채집 등 작업을 통해 장기간 비행 중 우주비행사의 골격, 신경 등 생리 시스템 변화 법칙에 관한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 승부조는 운동학 특성 실험을 진행해 인간공학 설계와 평가 등 업무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비행사의 심리와 행동 능력에 대한 연구면에서 승부조는 응급결책능력평가와 궤도상 정서상태 테스트를 완성하고 궤도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우주비행사의 관련 능력과 상태변화 법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궤도 훈련도 기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원격 도킹 궤도 훈련 시스템을 이용해 평행 이동 조종 핸들과 자세 제어 핸들을 조작하여 수동 도킹, 원격 조작 도킹, 수동 이탈 등 관련 기술 훈련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1호 구호 궤도 훈련과 미세중력 환경 속에서 구호 조작 방식과 힘을 가하는 특성 등을 숙지했습니다. 승무조는 또 제2차 전시스템 암벽 비상 훈련을 통해 승무원의 비상 대응 능력과 지상 우주 협동 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1: 3개월 만에 거친 남해 여름철 금어기가 16일 점심 12시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복근, 광동, 광서 등지에 5선 수천척이 일제히 출항하는 가운데 생산과 판매 융합을 통해 해양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점심 12시 출발 신호와 함께 복근, 장주, 동산현의 대오, 오각 등 주요 어항들이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역내 5선 666척이 질서 있게 부두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가 새로운 오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주 진권천은 모두가 무사히 출항하고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며 흥분했습니다. 성대한 오로 개시 광경을 보러 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초녀척의 배가 바다로 나가는 장관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현장에 설치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구역에서 여러 라이브 방송팀이 오항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 통로를 가동하여 동산 해산물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광동 양강에서 어선 3,400여 척이 경적을 울리며 남해 오상으로 출항했습니다. 양강 갑하 국가급 중심 오항 내 어선 800여 척도 서서히 닻을 올리고 질서 있게 대리를 지어 오항 주 항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금어기의 선체와 그물 정비, 연료와 얼음 비초, 북두위성 항법, 레이더, 수중 초음파 탐지기 등 탑재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친 오선들은 남해 각 작업 해역으로 향발했습니다. 양강 어민 양웅은 출항한 배들이 모두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연안의 오선들은 가장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첫 오획물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어로 재개 첫 주에 양강의 오선 2천여 척이 오항으로 돌아갈 것이며 오획량은 3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양강시 관천표 부시장은 오획물이 냉동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서 심해 양시 수산물 반가공도 함께 발전시켜 해양수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현재 집산, 가공, 유통의 전과정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바다에서 대중식탁까지 완벽한 연결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광서장적 다치고 방성항시 기사 5항 내에 우렁찬 경적 소리와 함께 오선 1,100여 척이 닻을 올리고 대례를 이룬 후 북부만으로 향발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은 사전에 오로재개 호위 행동을 가동하고 오로재개 기간 수상교통보장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 이량부국장은 수상교통안전을 둘러싸고 오항과 그 주변 해역에 대해서 임시 수상교통통제를 시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순찰정 세척을 고위험부담 해역에 파견하여 어선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항과 귀항을 보상했습니다.
0: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보유한 국가급 녹색 광산은 1,000여 곳, 성급 녹색 광산은 4,500여 곳입니다. 현재 광산구마다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종합용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한편 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휘 동릉, 동광구 서호진, 농림촌의 모리마을에 들어서면 푸른 하늘과 맑은 호수, 부두, 산책로, 강변의 목조, 주택 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호진 진장 류군에 따르면 장기간의 채석 작업으로 이곳은 한때 산체가 노출되고 폐기물이 쌓이고 물줄기가 막히는 등 심각한 생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어서 서호진은 폐기령 광산의 생태 복원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채석장을 푸른 광산 호수, 암벽 폭포가 쏟아지는 생태 경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저 음식, 수상 스포츠, 캠핑 체험 등 경량화 농촌 산업을 발전시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태 복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군중 소득 증대의 3자 상생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기간 자연자원부는 재정부와 협력해 기존의 폐기 광산 생태 복원 시범 항목 68건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335만 부의 폐기광산을 복원하고 관리함으로써 14차 5기는 기획기간 복원관리 목표와 임무를 19.6% 초과 완성했습니다. 자연자원부 광물 자원보호감독사 황학웅 사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한면으로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구 생태복원을 추진해 기존의 피해를 줄이고 다른 한면으로 가동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새로운 피해 발생을 단호히 억제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황학웅은 자연자원부는 앞으로 계속해 광산구 생태복원을 강화하고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의 생태복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광산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녹색광업의 저탄소 전환을 다그침으로써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리용,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서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1: 절강성 항조시 정무봉사센터가 마련한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대중과 기업이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녹색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5년 2월 항주시 부양구 신등진 원정전 노인이 민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1994년 원정전 노인이 소속한 공급판매 합작사가 직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주택 건물을 지었으며 직원 20가구가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정책이 미비하고 심사 승인 서류가 불완전했던 탓에 그중 8가구는 여직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무려 30년간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로인에 따르면 1994년에 주택공사가 비준을 받고 1995년 말에 완공되어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정이 얽혀졌고 그 후 토지 정책이 바뀌면서 관련 문제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로인이 제기한 민원은 창구에서 즉시 부동산 등록 업무실로 이관됐습니다. 30년 전에 주택 관련 업무인 만큼 단일 부문에 의지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협동 기제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항주시 부양구 행정봉사센터 조초근 부주임은 여러 부문을 동원해 하기에 조율이 필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업무실 업무는 주택건설부 세무부문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문이 관여하는 사안일 경우 부동산 업무실과 성급심사관리사무소가 공동 주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이 참석한 현장 분석과 판단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합동회의에서 가구별로 검토하고 사안별로 난관을 공략했습니다. 석달 남짓한 노력 끝에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가구가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이 속출하는 새로운 문제는 과거의 미해결 문제보다 해결 난이도가 더 큽니다. 2025년 말 항주시 한 과학기술기업 책임자 사미 씨가 새로운 난제를 안고 항주시 소상구 정무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드론 관광 촬영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이 기업은 공역 심사 비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소상구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즉각 부문 간 협동 기제를 가동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공안, 발전 개혁, 문화 관광 등 여러 부문에 관계되며 과거의 어느 부문도 단독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소상구 심사관리 办공실은 회의 주재자 역할을 맡고 관련 9개 부문을 한자리에 불러 공동 협의했습니다. 항주시 소상구 행정심사봉사관리 办공실 가기 부수임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가 아니라 공안 부문의 저공역 심사, 발전개혁 부문의 국방전비동원, 문화관광 부문의 업무까지 얽힌 문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여 관련 부문을 모두 불러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대중들이 말하는 처리 불가능한 일에서 처리 가능한 일까지 항주시는 전용 창구 121개와 요형별 사안별 취급 제도를 통해 관련 사항과 대중이 발품을 파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항주시 행정심사봉사관리办공실 진예림 부수임은 일부 문제를 총화하고 일부 절차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총화와 질적 제거를 통해 동일 유형의 문제를 일괄해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방학 시즌 영화 흥행 수입 예매분 포함이 17일 기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연여자 축구, 팔선, 스파이더맨, 어뉴데이 세 편이 현재 올해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앞 3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기준 룡 음식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루석 흥행 수입은 9억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4위에 올랐습니다.
1: 16일 12시 10분 우리나라가 해남 상업우주발사장에서 장정 12호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저궤도 24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는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0: 해군 최초의 함재기 여성 비행학원 전원이 최근 주간 함상 착함 단독 비행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해군 함재기 여성 비행 인재 양성 사업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며 해군 항공병 인재 계층 구축이 한층 더 완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련 해사국이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발해해협 황해 북부의 부분적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므로 입항을 금지한다는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0: 16일 여러 일본 언론이 사설을 통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선언 8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다카치 사나이의 정권이 역사 반성을 회피하고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일본 정계와 안전정책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봉 사설은 전쟁 교훈을 정시하지 못한다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봉 사설은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신도 핵심시설로서 군국주의와 기밀이 연결되어 있고 국민을 전쟁으로 동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적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설은 자위대를 이끄는 방위 대신 고이미스 신지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특히 경계할 일이라면서 그의 이번 조치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평화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 그리고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신봉 사설은 다카이치가 주도하는 여러 정책에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 방위비 증액, 국가정보체제 강화 등 움직임을 열감해서 다카이치 정권의 군수산업진흥과 군비 확충이 전쟁 전과 중기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잇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제때 시성하지 않아 전후 민주주의가 파괴된 후에는 이미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16일 이란 육군 총사령관이 미국군은 이미 축출되어 페르시아만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사령관은 영내 미군 기지가 과거 상태로 회복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란도 그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누구든 미국 침략자 한 명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면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단 대변인은 이날 적국 정보기관과 외국 정부 혹은 기구의 이란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반침투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LCC 대통령은 16일 이집트 에랄리에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셔너를 만나 가자 휴전협정 리행 추진을 각 관련 당사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이슬람 좌운동 정치국 의장은 이날 카이라에서 이집트 정보총국 국장과 회담하고 가자 휴전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을 발동하여 레바논 헤즈볼라의 바드 부대 소속 고위 지휘관 아부 하산 알라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3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속적으로 감행한 공습과 습격으로 4,346명이 사망하고 12,30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소식에 따르면 여러 아랍 국가와 서방 국가 관원들이 미국의 해만 아랍 국가 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한 관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초장국, 카타르 등 여러 해만 아랍 국가 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 영토에 미국의 대형 군사시설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전금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 환경 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 건설을 기하는 중국 방안을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태 환경을 명칭으로 하는 법전인 중화인민공화국 생태 환경 법전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법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탄탄한 법치 시범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중미 후현대 발전연구원 클리퍼드 코브 부원장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 환경 관리 경험을 집중적으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 추진에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두브라브카 제도비치 한다노비치 장관은 중국 생태환경법전이 생태환경보호를 법치화, 제도화 궤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면서 생태환경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다른 국가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환경법전은 총칙이 통솔하고 세부편이 지탱하며 책임이 보상되는 론리체계로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 발전, 책임 추궁 등을 동일한 제도의 틀에 담아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환경사회센터 샘길부연구원은 중국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생태환경 법률체계를 구축한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대학의 환경관리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엘레나 라자 펀드 라마로는 위험부담 방지, 환경피해 복구에서 위법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법전은 환경관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비교적 완전한 제도체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레나 전문가는 중국의 이런 실천이 자국 국정에 맞춰 환경보호의 법전화를 추진하면 공공정책의 실행 효율을 높이고 환경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경대학 자연 에너지환경법연구센터 공고주임은 이 법전은 함의가 풍부하고 범위가 넓은 생태환경을 초석 개념이자 보호대상으로 삼아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 발전 관련 법규를 하나로 융합시킴으로써 생태무명으로 지나는 세계환경립법의 모범 사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통 쿠오는 중국은 그간 생물다양성 보호, 오염방지, 생태환경보호 분야에서 정책과 행동의 일관성을 줄곧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생태환경법전은 중국 생태문명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이자 다른 나라들이 법치로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실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기내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릴 아볼리는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악화 같은 세계적 도전의 직면에 각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볼리는 중국의 생태환경 법치 건설 실천이 글로벌 환경관리 추진, 녹색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환경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 건설에 기여하는 중국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대외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방금 양무 선생님이 말한 님측서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발전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심층 추진하며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추진할 때 대해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계획해야 할까요?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인민지상의 리념을 어떻게 생태 문명 건설에 구현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다음 세 개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계적인 관점에서 산수와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의 환경보호 발자취는 중화대지에 걸쳐 있으며 생태환경보호는 총서기가 시종 주목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총서기는 지방으로 조사 연구를 갈 때마다 환경보호와 전환, 생태를 살펴보고 자손 만대의 이로운 근본적인 대계를 그렸습니다.
3: 황河 안란 是中华儿女的千年期盼。近年来，我走遍了黄河上中下游九省区，无论是黄河长江母亲河，还是碧波荡漾的青海湖，巍移磅礴的 雅鲁藏布江，无论是南水北调的世纪工程，还是塞罕坝林场的绿色地图，无论是云南大象、北上南龟，还是藏羚羊繁衍迁徙，这些都昭示着人不负青山，青山定不负人。둘째,
2: 법치관의 관점에서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도는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이며 법치가 현대 국가의 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의 핵심은 제도에 달려 있으며 제도를 강력한 구속력으로 삼고 넘어서서는 안 될 고압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며 친환경의 아름다운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은 각국 인민이 협력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외면하거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태 환경은 당의 사명, 취지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행정에 진입하고 생태 문명 건설의 길은 여전히 길고 막중합니다.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며 한 마음으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 계속 분투합시다. 감사합니다.
4: 방송에 출연해준 사상해설인 양봉성 교수님과 경전해설인 양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정확히 이번 방송의 주제,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와 같이 우리가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반드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새 노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웅유한 청사진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자연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산발전, 생활부유, 우수한 생태의 문명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나간다면 중화민족의 항구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시대 새 노정의 중요한 시점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듬을 굳게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도모합시다. 중화문명의 천년대계를 위해, 지구 생명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에서 인용했던 리백의 멋진 시편을 낭송하며 중화문명 내 생명지혜를 되새기고 사상을 다시 한번 학습하며 경전을 터득하며 평어근인을 느껴봅시다.
5: 《将进酒》节选李白。君不见黄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复回。君不见高堂明镜悲白发，朝如青丝暮成雪。
6: 人生得意须尽欢，莫使金樽空对月。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尽还复来。
7: 烹羊宰牛且为乐，会须一饮三百杯。
5: 五花马，千金裘，呼儿将出换美酒，与尔同销万古。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외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중국 세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30조 1,300억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생산과 공급 사슬이 압력을 받고 있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시장과 산업체계의 근성과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다원화 시장의 확장 그리고 원활한 물류망을 통해 대외무역의 기반을 다지고 첨단 기술, 녹색 저탄소 제품이 서둘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더 많은 해외 상품을 중국 시장에 유치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 성장은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구조의 최적화 그리고 연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면 중국 공급망은 글로벌 생산과 혁신, 소비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과 180여 개 나라와 지역 간 수출입이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중 아시아는 20%, 유럽 동맹은 9.5%, 라틴 아메리카는

공급망과 운송 서비스가 충격을 받는 정도를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협동이 가능한 산업 생태가 더욱 줄었습니다. 국제상회 비서장 존 덴트는 글로벌 위험 부담과 도전이 격화하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성숙된 산업체계, 완비화한 공급 사슬망과 시장 기제는 자신의 경제 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찾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상회 원사는 중국 제조업체와 중국 내 유럽 기업은 이미 유럽의 공급 사슬에 깊이 융합됐다며 중국은 날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고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위험 부담이 상승한 가운데 협력을 심화하는 것으로 공급망의 근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급사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가속기로서 올 6월에 열린 제4회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담회 여러 국가와 지역과 국제기구의 기업과 기구가 666개 모였습니다. 그중 외국 기업과 기구가 점하는 비중이 36.5%에 달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무역투자위원회 대중화구 총경리 대령명은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담회는 실행 가능한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추진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도, 다양화, 근성을 제고하는 데 요소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도 중국 시장에 대한 배치를 확대했습니다. 천진에 위치한 에어버스 항공기의 두 번째 총조립선이 올 10월에 정식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르웨이 아크 해양생물유한회사는 중국에 투자해 공급사슬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존슨은 세계와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역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은 대외무역 성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동기 대비 21.2% 성장한 11조 1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 총액의 63.8%를 점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수출이 71.2%와 35.8% 증가하고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수출이 1.1배와 13.2% 증가했습니다. 녹색 제품에서 스마트 장비까지 중국의 신품질 생산력이 국제시장 경쟁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빠른 혁신은 완비화한 산업 사슬과 풍부한 응용 장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유럽동맹 상회의 최신 상업신심조사에 따르면 고효율과 원가효익의 공급사슬 분야에서 중국은 선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은 유럽 기업 중 75%는 중국 현지의 생산 효율이 세계 기타 지역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슈나이더 전기 집행부총재 윤정에 따르면 완비화한 공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경영 환경은 중국 공급사슬로 하여금 글로벌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유럽 지역에서 폭염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국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요가 왕성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가전제품 수출이 3,609억 6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그중 에어컨

0: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액이 1,079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에어컨 기업은 현지 소비와 주거 특징에 맞춰 제품 혁신과 시장 배치를 다그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낡은 건물이 많고 설치 원가가 높은 문제점에 착안해 미적그룹 독일연구개발팀은 중국 제조체계와 협동해 설치하기 쉬운 제품을 출시하고 중국 유럽열차와 현지 물류창고를 통해 수출을 다그쳤습니다. 중국 공급망은 생산능력에서 수요식별, 제품 혁신에서 국경 간 납품에 이르는 시스템 능력을 갖췄습니다. 해외 시장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중국은 수입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무역 파트너와 함께 협력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아프리카 사무분석가 제빈 나이두는 관련 정책은 아프리카 농업에 직접적 혜택을 주고 아프리카 경제체가 수출 다원화를 실현하고 가치사슬의 상주로 움직이도록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한창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총사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회계연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제3대 커피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협회 총경리 기자트 월크는 현지 수출상들은 무관세에 힘입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가장 큰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콜롬비아 칼라시의 북부에 위치한 블록 공원에 텐트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마다 간단한 짐을 든 채 한창 등록을 하고 식사를 위한 대우가 길게 늘어선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과 레몬수를 하나씩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군중들이 기증한 옷과 식품, 식수가 갈수록 높이 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점심 재해 후 림시 대피소에서 취재팀은 칼리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시간으로 10일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칼라시의 일부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일부 주민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멀지 않은 건물 문 밖에 노란색 경계선을 가설한 가운데 일부 건물 벽면은 두루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발생 후 지역사회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블록 공원에 림시 대피소를 설치하고 잠시 귀가할 수 없는 지진 피해 군중들에게 음식과 식수 그리고 림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대피소 직원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바렐라는 대피소에 체류한 인원이 현재 300명이지만 지진 피해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관련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림시 대피소 내에서 가장 일찍 회복한 것은 식단 공급입니다. 카를로스에 따르면 이날 점심 식단은 한 비정부기구가 전한 것이며 닭고기와 쇠고기, 밥과 야채, 콩류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또 사탕수수와 레몬을 배합한 레몬수를 대피소 내 민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지진 피해 민중들은 이곳에서 충분한 영양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부 상조는 결코 음식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옷과 식품, 약품 등 물자는 수요에 따라 대피소에서 통일적으로 분배합니다. 화해에 관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 모니카 킨트로는 지진 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합류했습니다. 모니카 킨트로는 지진 재해의 직면에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자원봉사를 통해 재해 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30년간 생활한 지역사회 지도자 에스터 루시아 오도네스에 따르면 현지 지역사회는 물자 부족을 완화하고 지진 피해 민중의 공포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거주 인원을 체크하고 건물 파손 상황을 평가하며 주민들의 귀가 가능성을 체크하는 등 사업을 전개하려면 여전히 정부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일라 알레한드라 시프엔테스와 그의 두 아이는 림시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프엔테스는 아이가 있기에 먼저 발 디딜 곳을 찾아야 한다며 현지 정부의 통지들을 기다리는 한편은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이라는 지역사회가 보여준 상부상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이라는 갈리의 사람들이 매우 건강하다며 지역사회가 아주 착하고 단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꼭 도움의 손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림시 대피소에서 재해 후 생활이 비록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텐트와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자, 영양이 충족한 밥 한 끼는 사람들의 재해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에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백만 가지 리오 중에서 가장 멋진 리오를 꼽으라면 그냥을 꼽겠습니다. 리오 없이 그냥 좋다라는 말이 나는 그냥 좋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딱 부러진 리오가 꼭 있어야 할까요? 그냥 좋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은 아무 리오 없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리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복잡다란한 감정을 한두 마디 언어로 표현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긴 절묘한 말이 그냥일 것입니다. 그냥은 여유입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자잘한 리오들은 이리리 상대하지 않겠다는 너털 웃음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앞에 그냥이라는 말 하나만 얹어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헐렁하고 넉넉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이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복잡한 인생사 한 번쯤은 그냥 헐렁하고 넉넉한 하루도 맞이해봅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그냥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손남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 때문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해농 분홍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현역에서 보민산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향촌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현식의 농업 경영에 효익이 낮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치부가 어렵고 향촌의 건설과 발전이 뒤떨어진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역에서 보민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색 농상품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을 둘러싸고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과 농촌의 특색 자원을 개발하며 선도 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성과 혁신성을 띈 산업발전 모델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브랜드 형상을 수립하여 향촌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농업관과 대식품관 이름을 수립하고 농업, 림업, 목축업, 업을 함께 발전시켜 다원화된 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건설이 대산업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옥태를 육성하고 농업의 여러 가지 기능과 향촌의 다원적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향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은 농민들이 할 일과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을 연합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산업사슬에서의 우세를 서로 보완하고 분공협력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이 산업발전과 취업 이전을 통해 산업부가 가치 수익을 더욱 많이 향유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실이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살려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공기반시설 건설의 중점을 계속 농촌에 두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입, 건설, 운행관리 및 보호 기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기초적, 보장적인 민생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을 집중하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실제적인 일을 잘 틀어주고 조례하며 농촌의 식용수, 도로, 주택 안전 등 기반시설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며 농촌의 양로,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이 점차 현대세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향촌 인구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마을 구도, 산업 구조, 공공서비스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농 학교 공동체, 밀착형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이 기구 행정지역에 치중하던 것을 상주 인구서비스에 치중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농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의 통일과 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요소 우선 보장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은 인재와 자원에 의거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 요구를 실시하고 도농 간 생산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혁파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 생산 요소가 향촌으로 유동되도록 인도하여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가하며 향촌 진흥 요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촌의 다원화된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업과 농촌을 일반 공공예산의 우선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며 투융자 기제를 혁신하여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 자원이 편중되며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된 투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고 량전을 식량 재배에 사용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경작지의 조명 및 벌충 균형 제도를 개혁 보완하며 각종 경작지 조명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한 한편 벌충한 경작지에 대한 품질 검수 기재를 보완하여 균형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지의 건설, 검수, 관리, 보호 기재를 보완하고 건설 투입과 관리 보호 강도를 높여 고표준 농지의 건설 성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작지가 기본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경작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이용하여 제한된 경작지 자원을 우선 기본 농작물 생산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을 통하여 얻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농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토지 양도 수입을 통한 농민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에 시장 진입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토지 부가가치 수익 분배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향촌 인재 대우를 발전 장대시키고 내부 양성과 외부 유치의 결합을 견제하여 향촌 진흥에 대한 인재의 보티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속해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일련의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 두 개 대국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전략을 실시하여 대외 개방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역 강국 건설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뎌는 바 2023년에 이르러 화물 무역 규모는 7년 연속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 무역 규모는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노래.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휴대폰이 정말 우리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와 이어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돼 쇼핑 앱이 금세 같은 제품 광고를 추천해주고 모심코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고 말하자 미니 영상 플랫폼에 주변 샤브샤브집 추천이 떠오릅니다. 번번이 우연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반복되면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면에서 보면 앱이 실제로 마이크 권한을 호출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자기술 표준화 연구원 네트워크 보안센터 평가 실험실에서 발표한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백그라운드 녹음은 휴대폰의 전력 소모 속도를 정상보다 약 27% 빠르게 만들고 뚜렷한 발열과 보복임을 동반해 일반 사용자가 일상 사용 중에도 이러한 이상 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 조작 시스템은 상태 표시란에 하이라이트 알림을 통해 마이크 호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1분 후 자동 종료되는 기재는 도청 행위를 차단합니다. 마이크 권한은 오직 브랜드 앱도 앱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개 앱이 동시에 도청하면서 서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설령 이러한 기술 장벽을 돌파하더라도 대규모로 몰래 엿듣기를 하는 비용은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스마트 음성 산업 한 선두 기업의 음성 옮겨쓰기 비용을 예로 들면 하루 활성 사용자가 억명인 앱이 매일 1시간 동안 유효하게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경우 연간 운영 비용이 무려 263억 원에 달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시에는 그 비용이 6,307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앱이 도청을 통해 사용자 프로필을 파악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낮고 법적

0: 위험이 매우 크며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상업적 롤리롤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 아침 너를 안고서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노을빛 속에

0: 몰래 엿듣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몰래 얘기하면 그걸 추천해주는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해답은 빅데이터 사용자 프로필에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앱이 사용자의 평소 사용 습관을 분석해 다차원 사용자 프로필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만 건의 추천 메시지 중에는 언제나 사용자의 최근 요구와 딱 맞아떨어지는 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우연한 일치에 주목하게 되면 감시당하고 있다는 착각을 쉽게 하는데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APP 간 데이터 연관성입니다. 인터넷 광고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경매 방식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하는 전자상 거래 광고는 광고 플랫폼이 로출 기회를 여러 곳에 동시에 제공하고 실시간 경매를 통해 성사된 결과일 뿐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소셜 플랫폼 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계속해서 AI가 제공하는 정보 절대적으로 종합할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피할 수 없는 AI 환각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지워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질문에 답할 때 인간처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에 기반합니다. 다시 말하면 AI는 문맥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방대한 데이터 훈련을 통해 AI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문제의 훈련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샘플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모델이 충분히 완벽하지 않을 경우 AI는 거짓 답변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AI에게 묻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결과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중요한 논문이나 보고서에 사용될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의료 건강 관련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AI의 답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모델의 지식은 훈련이 완료된 시점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업데이트된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AI 환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데이터나 자료에 대해서는 AI의 답변을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0: 다음 택배를 집에 가져가 뜯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택배를 집으로 가져가 뜯지 말 것을 권장한다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택배 상자에 위험 요소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집에 가져가 뜯거나 뜯은 종이 상자를 먼저 옆에 두고 즉시 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지만 이런 행동 뒤에는 숨겨진 건강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아둔 택배 상자는 TVOCS라는 휘발성 요기 화합물을 쉽게 방출합니다. 많은 택배 상자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냄새가 나며 심지어 코를 찌르는 냄새도 납니다. 종이 상자는 냄새가 나는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TVOCS라는 휘발성 요기 화합물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 휘발성 요기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이 화합물은 농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모해하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택배 상자에 의해 생성된 이 물질에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톤과 같은 인체 여러 기관과 계통의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자 한두 개는 괜찮지만 많은 상자가 계속 집에 쌓여 있어 이 물질이 계속 쌓이면 그 총량이 적지 않습니다.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핀 종이 상자의 경우 휘발성 요기 화합물이 생성되어 다양한 요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흡입 후 호흡기를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택배 소포는 운송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다양한 환경의 류통을 거치기 때문에 표면에 다양한 미생물이 쉽게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아이로스가 인체를 떠난 후 생존 시간이 제 조건에서는 여전히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잠재적인 건강 며칠 동안 머물러 잠재적인 건강 며칠 동안 머물러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소근 씨의 이제는 내가 기다린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태양은 대지를 사정없이 달구었다. 정오 무렵 잠시 밖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금세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다. 올여름 더위는 좀처럼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직장을 그만둔 뒤 집에는 날이 많아졌다. 아내가 아파트 청소일을 나가면 나는 30평 남짓한 집안을 청소기로 구석구석 밀고 빨래도 손으로 주물러 빨았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새 오전 10시가 되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점심 메뉴를 생각했다. 이 더운 날 청소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문득 오이랭국이 떠올랐다. 오이랭국을 생각하자 50여 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것을. 나는 부랴부랴 시장으로 달려가 오이와 도토리묵, 양파 등을 사왔다. 오이를 썰고 양파와 마늘을 넣은 뒤 간을 맞추고 얼음 몇 조각을 띄웠다. 밥상도 정성껏 차려놓았다. 이제 아내만 돌아오면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현관을 바라보다가 밥그릇을 하나씩 밥솥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40여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내가 학교에서 늦게 퇴근하던 날이면 아내는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대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곤 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기다렸고 나는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은 달라졌다. 이번에는 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 세월은 참 묘하다. 한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의 자리로 바꿔 놓는다. 젊은 날에는 내가 돌아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아내가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때의 아내가 왜 그렇게 대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렸는지 알 것 같다. 아내가 기다렸던 것은 단순히 늦게 돌아오는 남편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무사히 돌아오는 한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집 쪽을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아내를 위해 만들어 놓은 랭국 한 그릇이 있을 것이다. 얼음은 벌써 조금씩 녹아가고 있을 터였다. 40년 전에는 아내가 나를 기다렸고 40년이 지난 오늘은 내가 아내를 기다린다. 어쩌면 부부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 먼저 돌아오면 다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기다림의 자리가 서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그 수많은 시간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아내가 다니는 길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가 만들어 놓은 랭국 한 그릇처럼 우리의 사랑도 오래도록 시원하고 깊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목소리)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하고 있기에.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양질호피입니다. 양의 양, 바탕질, 봄호에 가족 피로 분리되는 양질호피는 양의 몸에 호랑이 가죽을 씌워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남북조시대 남조의 키가 9척이나 되고 무예가 출중한 양간이라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중한 무예에 탐복하여 그를 맹호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부친을 따라 보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기 황제는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본인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양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보기 황제가 양간에게 물었습니다. 듣자니 모두 자네를 맹호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혹시 양질호피는 아닌가? 양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범의 자세를 취하면서 응하고 힘을 썼습니다. 보기 황제가 내려다보니 양간이 방금 짚었던 자리에 열 손가락 자국이 깊숙이 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대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때 보기 황제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과연 장수로군. 짐은 오늘 자네에게 진심으로 탐복해노라. 양질호피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며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비유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 후 양간은 남방에 있는 량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량국의 황제인 간문제는 그를 장군으로 봉했습니다. 당시 량국의 대신이었던 후경이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켜 량국은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양간은 직접 군사를 인솔하여 용감하게 적들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후경은 량국의 도읍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해진 후경은 매우 앙랄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는 양간의 아들을 잡아 성벽에 매달아 놓은 후 내 아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 아들의 목숨이 중요한지 무너져가는 도읍이 중요한지 잘 판단하거라 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양간은 도읍의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는데 어찌 내가 자신의 아들 하나만을 위해 굴복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맞섰습니다. 악독한 후경은 그의 아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며칠 동안 고문을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는 양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이 한 몸을 나라에 바치고자 맹세한 충신으로서 어찌 나만의 불행만 생각하겠느냐. 말을 마친 양간은 아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양질호피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양의 몸에 호랑이 가죽을 씌워 놓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중국 미학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운데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는 중국 여행, 중국화 생활, 중국인 되기 등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찾아 중국인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중국에 오면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식 분장 방법으로 대작 사진을 찍으며 고전 정원에서 운치를 감상하고 선수 염색 직물을 만들어 독특한 멋을 느끼기도 합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시대의 해외 대중은 생생하고 따뜻한 중국 문화의 결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며 중국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중국 열풍은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이미지를 점점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수많은 1인칭 시점으로 중국 사회의 전통과 현대의 공존, 포용성과 활력으로 어우러진 매력을 세계에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타자에 의해 정리된 편견에서 스스로 인지하는 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시골 건물에 살아있는 화서 복건성 삼명시 청도현 외방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드리는 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명히 하며 각급 당위원회 당조의 주체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향후 당의 정치 건설에 대하여 제기한 명확한 요구입니다.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반드시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실제적으로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자각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은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며 당의 정치 건설에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당의 정치 건설은 당의 근본적인 건설입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당의 정치 건설을 당 건설의 총체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당의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하고 당의 정치 건설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의견에서는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각급 및 각 부류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속성은 당의 제일 속성이고 정치적 능력은 당원 간부들의 핵심 능력이며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은 정치적 능력의 집중적인 구현입니다.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반드시 정치적 의식을 강화하여 정치적 견지에서 문제를 볼 줄 알고 정치적 대국을 잘 파악하며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의 정치 건설에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당원 간부들은 이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만이 국가 대업을 분명하게 리해하고 당 조항의 정신을 관철하는 것을 전략을 계획하고 정책을 제정하며 임무를 포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 속에 구현시키고 나아가 당의 정치 건설을 추진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 조항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며 당의 집권 능력과 영도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총적으로 볼 때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모두 훌륭한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정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의 정치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려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제반 제도를 부단히 보완했고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에 대한 학습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자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당원 간부들은 정치적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정치적 민감성이 높지 못하고 정치적 견지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대업에 무관심하고 정치적 요구와 정치 규칙, 정치 규율을 마음에 담지 않고 정치를 중히 여기는 면에서는 아직 능동적이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제기한 요구에만 따르고 있으며 올바른 정치 방향을 견지하고 정치적 원칙이 확고하며 제반 정치적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는 등 면에서 아직 단점과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동반하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 건설은 시종 중대한 시련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의 정치 건설을 꾸준히 잘 틀어지고 당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당의 정치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킬 때 관한 제반 요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자각적 및 능동

정적으로 정치를 중시할 때 관한 요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정치적 견지에서 대세를 살피고 시국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망적인 연구와 기획을 강화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관건적 단계에 한치의 소홀함이나 흔들림이 없이 명숙한 두뇌와 높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며 특히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아내고 일반 사무 가운데서 정치적 문제를 잘 발견하며 그릇된 경향이나 징조가 보이는 문제에서 정치 문제의 실마리를 잘 발견하고 복잡다단한 모순 관계 속에서 정치적 논리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당의 혁신 리론과 당중앙의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리해하며 당의 혁신 리론과 당중앙의 정신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집안 사업 속에 구현되어 있는 정치적 내포와 정치적 견지에서의 고리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당과 국가의 거시적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경상적으로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의 요구에 비추어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당중앙의 재창에 견결이 옹호하고 당중앙의 결정을 견결이 따르고 당중앙의 금령을 견결이 집행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잘 관철 실시하며 편향적으로나 변통적으로나 왜곡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강화해 높은 책임감으로 직책을 떠매고 수행해 나아가야 하며 시종 정치적 기준과 보다 높은 질적 수준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물과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전국의 문화유산과 박물관 시설은 관람 열풍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각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대 유적과 문물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화문화의 보물들은 보호와 전승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덕진 도양리 서가요에서 고풍스러운 전통 장작가마 개막식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장인들은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서 일렬로 늘어선 상자와 그릇을 꺼내 고대 경덕진 장작가마에서 도자기가 생산되던 번창한 모습을 재현해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로 하여금 천년 도자기 가마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도자기는 중화의 보물이고 중화 문명의 중요한 명함입니다. 올해 7월 25일 경덕진 수공 도자기 요적이 성공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세계유산 목록에서 도자기 주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현지에서는 45곳의 핵심 세계유산 지점을 기반으로 5개의 세계유산 주제의 관광 로선을 선보였습니다. 올여름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관광 트렌드로 됐습니다. 하남성 안양에서는 은어가 계속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와 업태 혁신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문화유산이 우리가 직접 만지고 느끼며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비단의 길, 장안 천산회랑의 도로망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신강 창길주, 짐살현 북정고성유적지는 귀중한 문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VR과 현장 학습 등 형태를 통해 역사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문화유산은 더 이상 고립된 고대 건물이나 고대 유적지만이 아니라 역사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총수는 61건이며 그중 문화유산이 42건, 문화와 자연 이중유산이 4건에 달합니다. 비단의 길의 빛과 그림자 중국 영화 해외 상영 홍보 행사가 12일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창밖은 푸른 별, 페가수스 3, 표인 사막의 바람, 행복한 완행열차 등 개성이 뚜렷한 중국의 우수 영화들을 엄선해 선보였습니다. 작품의 소재는 우주탐사, 뜨거운 경쟁, 중국풍 무협, 일반인의 삶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중국 영화 산업 발전의 활기찬 생명력과 중화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비단의 길의 빛과 그림자 중국 영화 해외 상영 홍보 행사는 중앙방송총국이 국가영화국의 지원을 받아 주관했고 키르기즈스탄 국영TV 채널, 국가통신사 등 현지의 주요 언론이 이번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전국 각지들에서 자체 특색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소비 장면을 혁신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체험으로 여름 여행의 새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경 량마하는 북경 대운하 문화대의 중요한 한 축으로 풍부한 수상 스포츠와 야간 관광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도시형 여가 경험을 제공합니다. 황혼 무렵의 이화원, 권명호의 수면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름방학 이후 이화원의 하루 승선 관광객 수는 최고 3만 명에 달했습니다.
공원은 또한 유람선 연장 운항 봉사를 제공해 가장 늦게는 밤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북에서도 유람선을 타고 삼엽을 돌라보는 것이 적지 않은 관광객들의 선택으로 됐습니다. 호북 의창항에서는 새 선박 장강행 극광호가 첫 항해를 마쳤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장강 삼엽에 투입된 두 번째 선간 고급 휴양 유람선입니다. 크루즈 휴양의 품질을 높이고 승격하는 동시에 호북의 고속도로 휴게소도 문화관광 명소로 꼭 둘러볼 만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신했습니다. 올여름 산사성 림분시 향령현에 있는 운구산 풍경구는 천혜의 시원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피서여행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문자와 중화문명 전승발전공정은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중대한 문화공정으로 현재 제1기 건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문자 공정의 14차 5개년 계획 성과 전시회가 현재 국가박물관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70여 점의 전시품 가운데 갑골문, 청동기 명문, 죽간, 목간 문서 등이 고문자 공정의 상징적인 학술 성과와 대응되어 있어 관람객이 전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보면 중국 고문자의 발전 변천 맥락을 자연스럽게 료해할 수 있습니다. 갑골문 모범대기에는 고문자 공정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현재까지 수록된 갑골 수량이 가장 많은 대형 조록이며

그 중에서도 최근 새롭게 접합된 1200여 조의 갑골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생생한 역사는 고문자 기록 덕분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의 해석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밝혀집니다. 선진 시기에 우리나라는 갑골문, 청동기 명문, 간백문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자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는 중화 문명의 뿌리와 맥이 걸려있는 근간으로 됐습니다. 하란산 기슭에 우뚝 선 세계문화유산 서하릉은 웅장하고 황량한 자연경관, 극도로 간결하고 절제된 환경 디자인, 여백을 남긴 방식의 유물 전시기법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더욱 넓은 대중의 시야로 들어왔습니다. 서하릉은 11세기에서 13세기 서하 왕조의 황실 릉묘로 9기의 제왕릉, 271기의 배장묘, 한 곳의 북단 건축 유적, 32곳의 치수 재해방지 유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하 왕조의 가장 높은 등급과 최대 규모의 문화보물입니다. 2025년 7월 서하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됐습니다. 1986년부터 국내외 관광객에게 개발된 서하릉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여행지입니다. 2011년 서하릉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를 시작한 이래 국가문물국, 명하회족자치구, 은천시가 협력해 가치연구, 고고학연구, 본체보호, 환경정비, 전시활용 등 일련의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나의 국립공원 청소 제2집 코끼리와의 화해가 최근 항주에서 신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대상 출판사에 따르면 나의 국립공원 청소는 중국의 국립공원을 핵심 소재로 한 원작 아동문학 청소로 자연생태와 소년의 성장이라는 두 주축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 제1집은 이미 다국어 저작권 수출을 실현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코끼리와의 화해는 작가 류가진이 집필했으며 운남 아시아 코끼리 국립공원 후보구를 배경으로 따이족 소년 애상의 성장 시각을 통해 인간과 코끼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작 소감에 대해 저자는 글을 쓰는 과정 자체 또한 자연을 새롭게 알아가는 마음의 여정이었다고 하면서 인류는 자연의 소리에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여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문화 중국행 오늘은 시골 건물에 살아있는 화석 복건성 삼명시 청료현 뢰방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시골 건물에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뢰방촌은 뒤에 청산을 업고 맑은 내무를 마주해 있는 명청시기 객가인의 시골 건물을 연구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사서에 의하면 뢰방촌은 1022년에 조성된 객가인 중심의 마을로서 가옥과 사당 건물, 절, 암자, 거리, 물길, 보로 등을 한 몸에 모은 옛 동네입니다. 원초적인 마을 구도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뢰방촌은 진무가, 루방하가, 진안문가 등 거리와 거리 사이에 많은 골목을 두고 있습니다. 거리와 골목의 양쪽에는 객가인의 건물 특징을 가진 뢰씨 사당과 채용경, 한림제, 대부제 등 명청 시기의 건물 40여 채가 위치해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지어진 이곳의 건물들은 안채를 중심으로 주변의 문루와 거실, 별채 등을 거느립니다. 안채 앞에 뜰에는 자갈로 동전이나 태극 무늬를 수놓고 문 앞에는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지세에 따라 동네를 형성한 뢰방촌의 건물은 실용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객가인의 건물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로는 1620년에 지은 뢰씨 조묘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뢰씨 조묘는 깊이가 9m에 달하며 안채 양쪽에 복도를 두고 정문 밖에는 탑 모양으로 뾰족한 지붕을 얹은 페루를 세워 장엄함을 연출합니다. 사당 문호의 돌에는 오래도록 항구함을 의미하는 원원유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양쪽 벽체에 세운 비석에는 힘있는 필체로 팔선과해와 충효렴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틀마다에는 정교한 조각이 즐비하고 특히 정원의 바닥에 자갈로 동전과 같은 길한 뜻을 가진 무늬를 그려 자자손손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건물 주변에 담을 쌓은 정원식 주택과 오픈된 부재식 건물, 보로식과 고상가옥식 건물을 망라해 다양한 건물 양식을 보유한 뢰방촌은 동네 자체가 객가 건물의 박물관입니다. 소박한 모양의 건물은 정교하고 다양한 조각 기법으로 건물 내부를 장식해 객가인의 소박하면서도 독특한 미학적 관념과 이상적인 경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 밖에 회색 조각과 벽화, 채색 그림이 어울려 뢰방의 옛 가옥 장식 예술의 갤러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조각과 벽화가 뢰방촌 매력의 하나라면 마을을 예돌아 흐르는 냇물은 신의 필치라 할 수 있습니다. 뒷산에 샘물이 흘러 조성된 맑은 시냇물 두 갈래가 마을을 흘러지납니다. 1년 사계절 변함없는 물길이 마을의 모든 집 앞을 흘러지나 생활의 편리를 제공합니다. 뢰방촌의 물길은 그 밖에 또 다른 용도도 가집니다. 한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길의 한 구간을 막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그 집의 뜰과 연못으로 흘러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길은 뢰방촌의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뢰방촌이 오래된 문화의 미궁이라면 이 물길은 뢰방촌의 전통 문화에 영양분을 수송해주는 혈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뢰방촌은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객가 문화를 보유합니다. 사자와 용축제, 불축제 등 화려하고 신비하며 열광적이면서도 기이한 축제들은 올바르게 살고 이치에 따라 생활하며 뜨겁고 대담한 성격을 소망하는 객가인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2: 지금까지 시골 건물에 살아있는 화석, 복건성 삼명시 정료현 뢰방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관 도서관 코너에서는 인기리에 상영됐던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와 독서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광동성 조산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과거 생계를 위해 동남아로 떠났던 화교와 그 가족들의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조산에 사는 할머니 엽수교는 평범하고 조용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동남아로 돈을 벌러 떠난 남편 정무성은 현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문만 남긴 채 오랫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빚에 시달리던 손자 정효윤은 가족 몰래 타이로 향해 전설처럼 회자되던 할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뜻밖이었습니다. 정무성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난 20년 동안 할머니에게 편지와 돈을 보내온 사람은 그의 친구 사남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반세기 넘게 감춰져 있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을 조용히 풀어냅니다. 영화의 핵심에는 교비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 화교들이 고향 가족에게 송금할 때 함께 붙인 편지 등을 의미합니다. 통신이 쉽지 않았던 시절, 교비는 단순한 송금 수단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가족에게 안부와 그리움을 전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현재 교비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영화 론평은 입체적인 인물 묘사와 교비 문화가 결합돼 일반 가족 영화와 다른 깊이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산 문화와 해외 이주민들의 개척 정신을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관객은 어린 시절

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개봉 초기에는 업계의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의 자발적인 추천이 이어지면서 상영 관수와 상영 횟수도 꾸준히 증가했고 영화는 놀라운 역주행에 성공했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꼭 만나볼 만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이야기의 발생지 광동성 동부의 조산 지역을 소개해봅니다. 조산은 일반적으로 산두, 조주, 걸량 일대를 통칭하는데 독특한 방언과 음식 문화, 전통 건축으로도 유명합니다. 조산 지역은 천년 고도 조주의 고풍스러운 옛거리와 광재교, 산도의 해안 풍경 등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남부 해안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며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해외 이민의 역사, 그리고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조산이라는 매력적인 여행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조산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 영화 속 이야기의 무대로 된 조산 여행을 고려해보는 것도 뜻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에 관한 화제입니다. 최근 상해에서 2026 도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짧은 영상이 시간을 주의력 조각으로 잘라내고 깊이 있는 독서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상황에서 3초 만에 독자들은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생성으로 대규모 모식이 몇 초 만에 서평을 생성하고 5분이면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어 지식 생산의 장벽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아직도 일일이 책장을 펼치면서 책을 읽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라는 일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독서는 어찌 보면 파편화에 맞서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력이 희소해진 시대에 종이책을 든다는 것은 스스로 격렬한 정보의 흐름에서 빠져나와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문학은 우리를 내면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역방향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전체가 디지털 기술과 AI를 환영할 때 영화감독 놀런은 필름과 실제 세트를 사용해 신작을 찍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시청각 기술이 아무리 현란해도 원본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종이 독서의 대체 불가능한 무게가 더욱 부각됩니다. 글자 사이를 직접 탐험하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경험은 어떤 2차 창작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독서는 또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AI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생각의 굴곡을 대신 경험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관점을 요약할 수 있지만 글자 사이에서 공감과 논쟁의 과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손쉽게 얻어질 때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권의 책과 씨름하는 그 능력입니다. 달리 말해 독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의 정밀한 공급 외에도 자기 탐색의 경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는 일종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면을 추구하는 정신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태풍을 무릅쓰고 상해 독서 전시회에 참가한 이들은 기다리던 신간을 찾거나 오래 찾아도 얻지 못했던 구판을 뒤적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책향기 가득한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묵묵한 교감을 느끼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태풍은 지나가고 인터넷 화제는 부단히 바뀌어가며 AI의 물결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매년 8월이면 여전히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 한 번에 확고한 약속을 지킵니다. 빗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독서는 여전히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독서가 날씨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날씨를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